0: 동이 과리야 시라나 토나스케 미시브 아주 용디기도가 자든 든디 임베 인도 대기의 공도시면 되시네 상한 냠는 생기지나 동이 그 따와라 냠요 예버지 내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나도 캐워지 쟁에 이나 동이 그 따와면 봐 타면 봐라 다오 동이 그 따와달래야 나게 미자가게 다 가다
1: 现在就是哪里呀？甚至被大王子给约了的，乌木被大王子给约了的。他到乌孙格隆给大王娘娘约的吧？这个那个，穿个短袖子，穿个内裤，跳个筋骨的嘛？到乌孙格隆给大王娘娘买点个，就先拿好了些，然后来买吧。啊，卡萨的大米，热巴倒杯大王爷呢？第一瓶给要买的，这一大米，查拉可能是倒过要的。 다시 좀 차라 쉬워라. 하루도 심배 라람 냠는 생이지 배이나 나가 내줘 이디 디가는 내배 접고 와요 말에 거람이 전주 있으면 거면 친주기 냠는 시야 다그때 다게 거라다 산대 거라 다 나가 냠는 생이 되기 확 검시스다 나 장시스 무슨 조선 대시스지 되기야 말에 그 간다 돈이 다고 요래 전주 있으면 거고요 때문에 편히 잡는 거야 다 어디 친구들 되기 무슨 거 요래 돈 담보 깨나 매발래 단 대배 나래야
0: 全他们的血他们就尴尬买吧他这五面细数你不是下的送的啊但得了尴尬要买的上次天天还是买吧俺俺做落了呀叫我的那把的嘎嘎塞下去尴尬那送塞下去落了下的个要的落了下的有的在那十多年呢蛋白尴尬那送下就落了下的多吧但是下完那些药呢大顿在那你可不得的这大顿在用的特殊叫我 직사용은 이해합니다. 이 땡가 매바 타제 우메 시디 에니 로리야 샤이 원바리 로리 샤와 텔라 냠바리 샤디 대응 안래 에니 거수 컴보기 에니 서부 나바디스 에니 영월 샤와체 텐자테 땡션이 텔라 땡베 마사지 로리 샤이 주도와 에니 서부 마제다 사나디 리송 다 드르르베 에니
2: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rises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a deity, although on the ultimate level there is no cessation and origination. And the meaning here is a deeper one, and which is explicitly brought out in Kongtrul's